0: 박영선 씨.
1: 네?
0: 네, 이웃나라 호주에도 비슷한 날이 있지요?
1: 맞아요. 호주의 수선화의 날도 8월에 열리는데 날짜는 매년 바뀌고 특히 2026년은 4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.
0: 아, 대단하네요.
1: 네, 호주는 뉴질랜드와는 달리 그 모인 기금으로 암 연구를 위한 치료 발전과 생존율 향상에 조금 더 중점을 둔다고 해요.
0: 그렇군요. 한편 호스피스 재단이 운영하는 옵샵 같은 자선 매장도 기금 마련에 큰 몫을 하죠?
1: 네. 기부받은 중고 물품을 판매한 수익금 전액을 말기 환자를 위한 무료 완화 의료 서비스에 사용합니다.
0: 그래요? 비영리 단체라면 대부분 봉사자들로 이루어져 있겠죠?
1: 그렇죠. 매니저를 제외하면 물품 정리부터 계산까지 대부분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로 운영됩니다.
0: 그런데 이 가족력 때문에 암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아요?
1: 그렇죠.
0: 그 유전적인 영향은 얼마나 될까요?
1: 흔히 암은 유전이라고

0: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타고난 유전적 요인으로 암이 발생하는 경우는 전체 5에서 10% 정도에 불과돼요.
1: 그래요?
0: 네.
1: 아, 저는 그 가족력이 있으면은 무조건 유전 때문인 줄 알았는데요.
0: 그렇죠.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기 쉬운데요. 하지만 집안에서 같은 암이 자주 발생하는 건 유전자보다는 오랜 시간 같은 식습관과 생활 환경을 공유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.
1: 아, 그렇다면 타고난 유전적인 요인이 있더라도 올바른 식습관과 정기 검진으로 암을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거군요.
0: 그렇죠.
1: 그거 참 좋은 소식이네요.
0: 그죠?
1: 네. 다음 곡 듣고 또 진행하겠습니다.
0: 네.
1: 황규영이 부릅니다. 나는 문제 없어.
0: 네, 나는 문제 없어. It's a-

0: 네, 황규영의 신나는 리듬에 나는 문제없어였습니다. 네. 박윤선 씨.
1: 네?
0: 네, 뉴질랜드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은 어떤 게 있을까요?
1: 남녀를 불문하고 대표적인 암으로는 대장암과 피부암 그리고 폐암이 있습니다.
0: 아, 그렇군요. 혹시 민족별로 발생하는 암 종류의 차이가 있나요?
1: 네, 있어요. 유럽계는 피부암과 대장암, 마오리와 태평양계는 폐암과 위암 비율이 높은 편이래요.
0: 아, 그렇군요. 그렇다면 우리 아시아계 교민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암은 있습니까?
1: 전체 통계를 보면 남성은 전립선 암, 여성은 유방암 발병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. 한편 한국 교민들은 한국식 식습관 영향으로 위암과 대장암도 꾸준히 관리하셔야 하고요.
0: 그럴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식습관이 가장 중요할 텐데 뉴질랜드에 사는 저희가 특히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할까요?
1: 네, 다들 아시지만 고기 요리가 흔한 만큼 가공육과 탄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야채를 많이 드셔야 합니다.
0: 아, 그렇군요. 피부암 예방을 하려면 뉴질랜드의 강한 자외선을 막아주는 선크림과 모자가 필수겠죠?
1: 그렇죠. 특히 여름에 그죠?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부암 발병률이 낮다고 소홀하기 쉬운데 귀찮으시더라도 선크림을 잘 바르고 모자를 꼭 쓰도록 하세요. 피부암은 물론 기미나 검버섯 예방까지 큰 도움이 되니까요.
0: 네, 타국 생활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게 중요하겠죠?
1: 맞습니다. 제가 찔려서 지금. 헬스장 같은 곳에서 하는 거창한 운동은 아니어도 하루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스트레칭만 하셔도 면역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해요.
0: 뭐니 뭐니 해도 규칙적인 운동이 최고입니다.
1: 그렇죠.
0: 자, 여기서 세 번째 곡 들어볼까요?
1: 네.
0: 이선희가 부릅니다. 소녀의 기도.
1: 네, 들으시죠.

0: 김문세.
1: 네.
0: 자궁 경부암과 항문암 등을 예방하는 HPV 백신이 만 9세에서 26세 남녀 모두에게 권장된다는 사실 아셨어요?
1: 그래요? 저는 남성도 접종 대상이라는 건 처음 알았는데요.
0: 그렇죠. HPV는 성별 없이 감염되기 때문에 남성도 포함되는 거래요. 만 12세 남성 및 12세에서 17세 여성 청소년은 무료 접종 가능도 하답니다.
1: 아, 그렇군요. 암 예방이 중요한 만큼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무료 암 검진 프로그램도 제공한다면서요?
0: 맞아요. 유방암은 만 45세에서 69세 여성에게, 자궁경부암은 만 25세에서 69세 여성에게는 검진이 무료입니다.
1: 그렇군요. 그리고 또 대장암 검진은 남녀 모두에게 지원되는 걸로 아는데요.
0: 네. 남녀 모두 만 60에서 74세에게는 우편 키트를 통한 무료 대장암 검진이 제공되죠.
1: 그런데 혹시라도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?
0: 보통 초기에는 수술로 암 부위를 제거하는 치료를 먼저 진행합니다. 이 시기에는 완치율이 매우 높은 편이고,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함께 받으시게 됩니다.
1: 영주권자, 시민권자, 그리고 2년 이상 워크비자 소비자 등 자격이 되면은 치료비는 전액 무료로 되는 거죠?
0: 네. GP 진료 후 전문의 의료를 거쳐서 공립병원 정밀 검사 및 수술, 항암치료까지 전액 무료입니다.
1: 아주 좋은데요. 아쉬운 거는 무료인 대신에 공립병원의 대기기간이 길 수 있다는 거죠?
0: 아, 그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. 반면 사립병원은 개인 의료보험이 있다면 대기 없이 빠르고 최신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. 보험 범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기 없이 원하는 전문의를 선택할 수 있다는 큰 장점도 있죠.
1: 아무래도 그렇겠죠. 돈을 네. 많이 냈는데.
0: 그럼요. 냈는데.
1: 그렇죠? 자, 이제 마지막 곡이네요.
0: 네.
1: 윤도현의 노래를 현대화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.
0: 네.
1: 흰 수염 고래.
0: 들으시죠.

0: 자, 생활영어가 되시는 분들도 근데 이상하게 병원만 가려고 하면 표현이 턱턱 막히고 부담스러우시죠?
1: 네, 저는 이해가 너무 잘 돼요. 저 역시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찾아보거나 아들에게 한참을 물어보며 준비하고 가거든요.
0: 그래도 다행인 건 말이죠. GP나 공립병원 예약할 때 Korean Interpreter Please 라고 요청하시면은 무료 통역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.
1: 네, 정말 감사하죠.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몸에 이상 신호가 느껴질 때 지체 없이 GP를 찾아가는 게 가장 확실한 대처법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겠죠.
0: 맞습니다.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8월 말 길거리에서 노란 수선화를 보실 때면은 우리가 혼자가 아닌 함께 피어내는 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
1: 네. 혹시라도 암이라는 큰 벽을 마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와 희망으로 다가가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.
0: 네. 지금까지 여러분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FM 104.7MHz AM 1431kHz에서 방송되는 아리랑 톡쇼를 들으셨고요. 또 웹사이트 www.radiohawksbay.org.nz에 들어가시면 언제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.
1: 네. 다음 주 목요일에는 아버지의 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.
0: 오늘도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. 한 주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